0: case if I should meet another Mongolian wrestler out there in an autumn field again.
1: 옛날 시 인당 인당 갈았다고. 어, 네. 하고 인당 쇼 보는데. 어, 네. 옛날 보인 옷이야.
2: Yes. So how long have you been wrestling for?
1: 이제 아름 돌아가 돌아가 스텝을 밟았어. 어떤 친 대분 보러 돌아오셨.
3: 내가
1: 몽골 보고 들키더라다. 바로 늙두고 떠고. 나시도 떠고.
3: 늙두고.
1: 아, 증유도 떠고. 나도 좀 이제 흩은 나스 타고 흩은 나스 타고 밟을 때 보다 아름 답도. 제일 나스터운 내림소에서 배릴다지 보던 허유존진또는 아 다음날인지 이른지도 후후도 허름한 배릴다지 보던 임센터
4: regardless of age and weight
1: 운치도 있고 남은 숨을 부부 배릴다지 허름한 배릴다지 임 고런 센터
2: I grew up learning a warrior's dance but it's with a spear and a shield and it's a little different than wrestling only with my brother
1: 비웃어 언급지지 만에 어떻게 될지 보고 바르듯이 소리 없음 봤다 그랬어요. 바이도 없지. 나도 작은 분들 하는 거 자체.
2: Well, already I've learned. I feel like I've learned a lot. Just some of the moves, the techniques. It's going to take some practice, though.
5: themselves, the red bud, how they overcome all of the hardships of the natural